0: 다시마 바하 아누투나이 다시마 하타 라칸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벨라우 페라보루 다하야이 벨라우 오프웨트 기나 아비
2: 노타라이에 페르리카르 NLB 메가 파워 테벤타 메가 수피리 타이그드 아마타르와 루피알 코티에가 파워 수피리 타이그 사하 그랜드 수피리 타이그드 수피리 모터 라티아 NLB 메가 파워 오바 아담 미르디 카누